0: 硬硬心脏不定，快弄把我整开笑，哎呀哎哎呀，
1: 停停停脚停脚停脚，
2: 哎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，哎呀哎，所长大哥，侬为啥不去摘啦？
1: 啊，我就噶去摘啊！啊，我心里想有鸡蛋嘞！
2: 哎呦，做当